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남태일 작가의 소설 국경을 넘어온 정, 리삼민 작가의 벽소설 돌베개 전해드리겠습니다.

퇴근길은 늘 같았다. 경비실 문을 나서면 어둠이 먼저 와 있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집은 가깝지만 쉽게 닿지 않았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 냄새가 퍼졌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리고 있었다. 우리는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숟가락만 소리만 조용히 오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 번, 두 번, 마지못해 받았다. 누구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저 리철입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중국 대련.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던 노래방. 전선 냄새와 땀에 젖은 공기. 그 속을 뛰어다니던 전기 담당인 청년 리철이었다. 내일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흙바닥 위에 쌓인 벽돌과 시멘트 자루,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의 아내. 출근하며 집을 짓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먼.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애기 엄마, 이 봉투 받으세요. 리철 와이프의 감동과 눈물. 앞으로 꼭 보답할게요. 짧게 답했지만 마음은 오래 흔들렸다. 다음 날 명동의 횟집, 그는 먼저 와 있었다. 몸은 말랐지만 눈은 단단했다. 예전처럼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장님, 식탁 위에는 금세 음식이 가득 찼다. 다른 사람은 다 한국에 나와서 돈 버는데 자네는 중국에서 뭘 하고 있나? 그는 지금 중국에서 조경 사업을 하고 1년 수입이 아마 지금 나의 10배나 될 것 같았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믿기지 않는 말 앞에서 눈동자가 저절로 커졌다. 가슴속 어디선가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 아래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따르던 리철. 그런 그가 이제는 나보다 10배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가가 되어 내 앞에 앉아있었다. 순간 놀라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검은 헌 가방 하나를 아내에게 건넸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계산은 내가 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렸다. 며칠 동안 벌어야 했던 돈이 한 번에 사라졌다. 서로 만난 것을 약간 후회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게 느껴졌다. 그날 밤 경비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반복됐다. 카지노, 도박친구, 비어있던 금고, 돌아갈 길을 잃던 새벽, 한번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리철이가 가방을... 숨이 멎었다. 돈이 있어요. 현금 1,000만 원요. 그리고 편지 한 장.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져 있었다. 벽돌, 시멘트, 젖은 손. 그리고 그날의 봉투 하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이 열려 있었다. 별이 요란히 많았고 나는 그걸 오래 바라봤다. 눈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눈물은 볼을 타고 그대로 흘러내렸다. 그제야 알았다. 무너진 줄 알았던 내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건넸던 작은 손 하나가 시간을 돌아 다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국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건너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며든 정이었고 어떤 세월로도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마음이었다.

벽소설 돌베개 철이가 10살 나던 해 강변에서 놀다가 그만 발목을 다쳤다.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비법으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기에 철이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부러진 뼈를 이어주었음에도 발목 속에서 올라오는 통증은 고치지 못해 철이는 약간씩 걸을 수 있었지만 두 지팡이를 버리지 못했다. 어느 날 철이는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왜 우시나요? 하고 물었다. 내 다리는 고치기 힘들어서. 이 말을 들은 철이는 와락 할아버지 품에 안겨 통곡하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의사인데 왜 내 다리 병을 고칠 수 없나요? 한참이 지나 할아버지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다리 병을 고치려면 3년 내에 내 다리를 해친 그 돌을 찾아서 그 돌을 갈아 가루를 내어 베개를 만든 다음 뼛속에 독을 뽑아야 한다. 만약 3년 내에 그 돌을 찾지 못하면 너는 평생 불구자가 된다. 철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내 발목을 망가뜨린 그 검은 돌을 꼭 찾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이튿날부터 철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두 지팡이를 짚고 강변에 가서 그 검은 돌을 찾았다. 첫 해가 지나도 철이는 검은 돌을 찾지 못했다. 두 해가 지나도 철이는 헛수고를 했다. 할아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강변으로 가는 철이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철이야, 그 돌멩이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장마가 지면 그 돌은 아래로 굴러 내려갈 수 있어. 저 오른쪽 구비에 있는 돌까지 찾아보거라.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철이는 할아버지, 나는 그 검은 돌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정 찾지 못하겠으면 그만두어라. 왜요? 넌 지금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돌을 찾아서 뭘 하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 무거운 돌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3년 전에 그 돌을 먼 곳에 내팽개쳤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남태일 작가의 소설 국경을 넘어온 정, 리산민 작가의 벽소설 돌베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